0: 가면 쩐인데 그래도 떠나실 건가요?
1: 저가 사실 나도 난 거 싶어.
0: 아, 그럼 가지 마세요. 안 돼요?
1: 그거 안 돼. 우리 그대를 떠날 수 없어. 돌아가야 돼.
0: 그럼 저도 갈래요.
1: 그거 안 되지.